하나가 돼서 we sweet forever. 했던 우리도 이제 sing together 함께니까 영원을 바래도 무섭지 않아. 내 믿음은 오고 하나뿐이야.